0: Very hot music. Arabella hot.
1: Mind sounds, mind style.
2: 창희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